0: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내게 소멸해 죽음 앞에서는 누구라도 오열해 인생의 본지 사는 게 뭔지 우주의 섭리 앞에 우린 그저 먼지 와도 같아 모든 건 끝없이 변해 현해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광고하기 좋은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We are starting off with Starship. We built this city. It takes time for you to build a city, right? 뭐든 단번에 이루려다 보면요, 오히려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랑 좀 비교하고 조급해하면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It's so easy to get caught up in the hustle and feel like you're falling behind if you aren't sprinting like everybody else. But I honestly think the best things in life are slow-cooked, not microwaved. And let's just trust our own timeline today and just focus on taking that next steady step. That steady step, not fast step, but steady step, okay? Anyways, Morning Groovers, hello to you. Another week has started. So good morning.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Viewable Radio is also available if you search for TBS EFM on your YouTube. 오늘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TBS EFM 채널로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메시지 즉각적으로 한번 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First of all,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Bensboro Morning Groover. Hello, hello.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닥터 페이퍼, 상민님 모두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떤 아침 보내고 계세요? Are you having a busy morning? How was your weekend, Morning Groovers? 주말 잘 보내셨어요? For me, I was strolling around Seoul for the whole entire day. Well, first of all, after lunch, I suddenly felt like riding a bicycle. So just spontaneously, I was like, let's go out for riding a bicycle. So I took Daringi and then I drove Daringi from Gangnam and then I went over to 무역센터 and then I drove all around 잠실.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되게 이상한 루트로 갔어요. 그냥 공원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루트로 저기 막 개포동 어디까지 갔다가 막 다시 돌아가지고 저기 막 송파구 막 가고 막 이상한 루트로 자전거를 탔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막 산책도 하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 16,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So at the end of the day, I had sore legs. But then that kind of made me have a good night's sleep, so that was a good thing. 덕분에 정말 아마 코 엄청 골고 잤을 거예요. 진짜 기절하듯이 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우리 조국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선선한 공기로 인해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 되세요. So I see a lot of you talking about the weather, the air condition these days, because obviously it's much cooler and the sky is really up high and it looks really nice. 그냥 아침에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 되게 좋아지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막 일교차가 생기고 이러니까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슬금슬금 하기 시작했어요. We start to say, you know,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We're starting to say things like this, Morning Groovers. Obviously, we are experiencing some change in the weather. 이렇게 또 변화와 함께하고 있는 모닝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절의 변화를 함께 만끽하시고요. 코코 모닝그룹어, 굿모닝. 선선한 아침 공기가 너무 좋네요.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start! 그러니까요. 공기 좋고 괜히 또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 기분 유지하면서 이번 주도 활기차게 꾹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날씨가 또 좋다고 하시네. 호박맨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서머님, 두통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Oh, look at you asking me about my headache. If I'm still going through my headache or not. Of course, I am recovered 100%. My head feels so clear. 그냥 두통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는데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 thank

0: for asking. I hope you're feeling the same way too. I hope you're in your best condition to start the week.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은 굿모닝입니다. 간만에 출첵합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요. 모그의 금단현상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또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인가요? 모그의 힘? 안 들으면 좀 허전한 느낌이 있기는 하죠. Because obviously this program fills up your morning every single day. So if you miss out on it, you're missing a lot. You're missing out a lot on the game. 우리 Kim's fan 모닝그룹은 또 힘든 한 주의 시작. 그나마 일과 시작 전에 모닝그룹으로 마음을 달래고 들어갑니다. 주말에 불꽃놀이 보셨나요? Oh yeah, we did get to enjoy this fireworks in Seoul, Yeouido. I don't know if all of you got to enjoy that. I didn't get to enjoy it at all. I think the first and my last time I actually visited the venue to enjoy the fireworks was back in 2011.
1: 제가 새내기 때 이제 친구들이랑 기운 막 넘칠 때 그거를 보러 사람들이 그 인파 속에 밀려가지고 여의도 한강공원을 갔었는데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운전하다가 중간에 이제 지나가다가 아 맞다 불꽃축제하네 이러면서 보고 우연히 뭐야 오늘 불꽃축제하나 보다 이러면서 알아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You know?
0: I found out about the fireworks while I was actually driving.
1: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막 영상으로도 중계하고 막 이랬는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예쁜 거 많이 많이 보셨던 그런 주말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박은혜 팀장님 보셨을까요? 아니라고? 우리 감독님도? 에이, 다들 무표정으로 아니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왜요? 이런 거 보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 예쁜 거 많이 보셨는지 저한테 오늘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0: If you want to talk to me or request a song, you can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1: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0: 8890 Morning Groover.
2: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 새돌입니다. 누나와 6살 터울이라 걱정 많았었는데 너무 잘 지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들 사랑한다고 또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0: Oh, happy, happy birthday. 또 생일이구나.
2: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들이 다 이제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0: We worry so much about our kids because we love them so much. So we always care about them a lot. But then when the time passes, you will realize that all those worries were kind of worthless. But that because that shows love towards your son.
1: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함께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0: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들.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ahead. So let's go over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3: 모닝 그룹버스,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So today, I want to ask you this. When you really think about it, what is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We always talk about the good things in life, right? And how we have to cherish them every single day. But I kind of thought that we never get to talk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world. Yes, people say that there aren't any things that are useless, but when you think about it, there's actually a lot.
1: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세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쓸데없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 차근차근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Yeah, I also have to say that worrying is kind of useless because all of our worries turn out to be completely nothing most of the times. And also, mosquitoes.
1: 아주 좀 모기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아, 모기가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잔소리? 이런 것도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0: don't think naggings are useful at all because people just won't listen to you no matter what you say.
1: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잔소리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말한 내만 입이 아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것 같죠, 여러분들?
0: So let's all think about it and talk all about it together here today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life.
1: 세상 가장 쓸데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Poynin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everyone. Let's now enjoy listening to a song. This is Madness, Our House.

Easterly winds, with occasional rain counting in those areas. Around 5 millimeters of rain is expected through this morning. For the next few days, inland areas will stay mostly clear, while rain along the East Sea is expected to continue on and off through the days after tomorrow. Daytime temperatures will gradually fall as the week goes on, bringing even cooler and more comfortable autumn weathe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9 degrees Celsius. And that was your weather update. And hello to our 반장님, 우리 Young Age Morning Group 반장님, 어서 오세요. 하진 Morning Group 그리고 체육 부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up. It's always good to listen to Morning Group on your morning routine. 우리 user AIFJL Morning Group께서 와 오랜만에 생방 들어요. 교통정체 너무 쓸데없어요. 출근길이 좀 뻥뻥 뚫렸으면 좋겠네요. 아침 출근길 운전 중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늘 막히는군요. 굿모닝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traffic jams are so unnecessary every single day, especially if you're going through a busy morning time. 아, 그러니까요. 교통정체 진짜 이거 하나만 없으면 삶의 질이 바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침에 출근 시간 엄청 단축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항상 when we have to talk about our commute time, we always have to consider this stupid traffic. 아, 진짜. 차 왜 이렇게 막히는 건지, 길은 언제 뚫리는 건지, 날아다니는 자전거는, 자동차는 또 언제 생기는 건지 이런 상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Anyways,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또 오랜만에 오신 만큼 오늘 즐겁게 청취하시고요. 우리 청소 반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2208 Morning Group. 와우, 반갑습니다. 청소 반장님 이게 얼마만이세요? 안녕하세요. 썸머님. 20여 년 전 서울 불꽃 축제 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요. 20여 년이 지나서 불꽃 축제 직접 다시 봤습니다. 직접 카메라에 담았는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the fireworks festival that you enjoyed the past weekend. And you took the picture by yourself. I believe that with your own camera. And it's stunning. 이 불빛 캡처하는 게 번짐 없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캡처를 하신 건지. And you have proposed. Ooh, la la. Already, already. 20 years ago. And it must have meant a lot for you to go there, the same venue where you proposed to your wife again after 20 years. How romantic is that? 프로포즈는 어땠을지 좀 감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 이제 불꽃 터지잖아요. 누구누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뭐라고? 안 들려! 와! 너무 예쁘지 않아? 뭐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제가 프로포즈 같은 걸 안 받아봐가지고 상상만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청소 반장님,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뵙고요. Since you have requested a song, we're going to play for you. Let's have a listen to Sai, 예술이야.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우리 서비 morning groover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nd 아시보리 morning groover,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리고 좌절하는 라이언 모닝 그루버께서 I couldn't see the fireworks in person, but I enjoyed the festive atmosphere from home. Sorry, it's been a while. It's so nice to be back. It's always good to be back here on Morning Groove. And also, I could see that you have sent a video in our open chat room. So many fun stuff are going on in our open chat room. So if you're curious or interested, go take a visit. Search for TBS EFM. On KTalk app, on the open chat room, open chatting방, TBS EFM 모닝 그룹에 들어오시면 우리 좌절하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그리고 우리 수많은 모닝 그룹어들의 재밌는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가끔씩 조금 약간 내향인이나 낯을 가리는 모닝 그룹어들은 들어오시고 나서 워우 하고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냥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You can just stay in the chat room and not talk at all. Yeah,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Morning Groovers. It's our open chat room. 어쨌든 여러분들 뭐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좋고 그냥 관망하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Okay,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fe because there seem to be a lot, Morning Groovers, when we think about it. 여러분, 이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암만 생각해도 좀 세상 쓸데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고민 좀 해보셨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얼짱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라. 전 귀신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너무 무서워요. 아예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귀신 영화조차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This is so cute. So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for me, it's ghosts. I've never seen one, but they are so, so, so scary. I wish they didn't exist at all, so ghost movies wouldn't be a thing anymore.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귀여우시다 이러고 있지만 저도 귀신 무서워요. But I don't know why. I don't like ghosts. I'm scared of them. I'm always frightened by ghosts. But I always look for ghost movies. I don't know why. I'm maybe looking for some dopamines. 이상하게 자꾸 저 방탈출도 가끔 하잖아요. 취미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자꾸 공포 테마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분명히 무서워서 막 눈 감고 귀 닫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 도파민을 제가 즐기나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얼짱님이 고통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귀신 본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무섭고 싫은.

How can we be afraid of something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in our lives, right? 궁금하네.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에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이기적이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듯해요라고. 호박맨 모닝그룹, 저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따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싫어하시겠다. Hello, my name is Donald Trump. I love Melania Trump very much.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라해가지고. 제발 그만해!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정말 도로 정체는 쓸데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도깨비처럼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직장, 다른 나라 이렇게요. 뭐 이런 거안 되나요?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시네? 저도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I know, I know. It's morning time, so a lot of you are suffering from traffic jam, and it's really, really annoying. 그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는데 그냥 되게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막 오래 걸리고 이러면 괜히 억울해요. It feels like you're losing if you are suffering from traffic jams for a long, long time. 그러니까요. 아, 이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은 어딜 가든 한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디폴트로 그냥 뭐 서울에서 뭐 어디 뭐 간다, 뭐 어디 뭐 강남에서 여의도 간다, 여의도에서 뭐또 어디 상암동 간다, 상암동 가진 아니겠구나. 뭐 어쨌든 넉넉히 한 시간을 잡아야 되는 이 현실. 같은 서울 아닌데도 말이죠. Anyways, morning groupers, let's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that seems to be useless in our lives.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 DJ Ba has it. 우리 DJ Ba 모닝그룹어께서, 왜 모닝그룹어지? 잘 선택해서 틀어주실 겁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because it's free. Morning Groovers 공짜입니다.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a genius guitarist, Eric Clapton, Layla.

And that was Layla by Eric Clapton. 우리 무니무니 줄무늬 모닝 그루버 and Benny from the Philippines are checking in and greeting us. Hello and good morning to you. Now going back to our MGQ&A. 3998 Morning Groover responded,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There may be such a thing as a meaningful laziness, but I think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is just being lazy for no reason. I tend to procrastinate and always end up starting things at the last minute. So yeah, I guess that kind of laziness, it's pretty useless. Being lazy. Can it be considered as a thing that are useless? Sometimes, you know, while you're being lazy, you're resting at the same time too, and maybe you kind of needed that time. But I guess so. Yeah, you have a reason. If you're lazy all the time when you have so many things to achieve and do in life, I guess you have to go up, get up, and get moving. Bu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 tip, if you want to escape from being lazy all the time, try to get little things started, not one of those big things. Because if you have a huge goal, it's so hard to achieve. It's so hard to get things started. But if you have a very, very small, narrowed down goal,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practice, right? 그래서 뭔가 목표를 두루뭉술하게 나 반드시 올해 이거 해낼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거를 쪼개고 쪼개고 자잘하게 나눠가지고 진짜 실천 가능한 목표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둘씩 해야 내가 좀 단계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목표가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다 끝내겠어 이게 아니라 오늘은 약간 양치를 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양치는 당연히 맨날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정말 쪼개고 쪼개가지고 아 오늘은 요만큼 이 챕터를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하고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왜 이렇게 하기 싫고 게을러지는 거지? 이런 거.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쓸데없는 거는요, 주위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삶, 시간이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So living while worrying about others think, that is the most useless thing ever. I hope we can all enjoy living a life where we are the masters of our own journey. Absolutely 100% 공감, 100%, 1000%, 100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막 눈치 보고 신경 쓰느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No matter which consequences that you would have to face, you would have to experience for yourself to discover by yourself.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뭔가 좀 책임질 만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봐야 그걸 몸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또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떤 삶의 울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책임은 또 내가 지는 거고요. 우린 어른이니까요.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We are live in the studio, so come on and enjoy this lively vibe all together.
2: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많이 많이 들어와. 구독도 같이 눌러줘. 감사합니다.
1: If you're done with that, just sit back and enjoy this vibe together.
2: 여러분들, 오늘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많이 받고 있고 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호타카 모닝그룹어 오픈 채팅방에 글 남겨주셨고요. 인사 건네주셨군요. 그리고 고양이 CSI 모닝그룹어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그리고 새빵 모닝그룹어께서 굿모닝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듣다가 이제야 글 남겨요. 유유. 유쾌해서 상쾌한 썸머피디님의 목소리 들으며 항상 에너지 풀 충전하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와, 너무나 다행이다, 진짜. 이 에너지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지 않나요? 이 아침에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All of these energies that you need for the rest of your day are made by this given morning.

time, everyone, here on our show.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풀 충전 비타민 같이 이렇게 좀 매일매일 드시는 것처럼 에너지 풀 장착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방송 들으면서 기안 빨리는 게 어디예요, 그쵸? 이미 기 빨릴 사람들은 저기 이미 클래식 방송 들으러 다 가셨을 거예요. So if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needs that energy, this is the show that you should tune into. 또 이런 거 좋아하시고 또 에너지 받아가시면 이런 거 계속 들으시는 거죠. 이런 거가 아니라 모닝그루브예요. Remember, 별두 개. Okay.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MGQ&A 답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We're going to go through them even more.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talked about the most unnecessary thing in our life, and that is mosquitoes, 모기요. 너무 싫습니다. 특히 여름에 군대에서 산에서 수경할 때, 거의 재앙급이죠. Especially back in the military during summer mountain encampments, it was a complete disaster. 왜 재앙이에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뭐 모기가 진짜 뭐 다른 데뭐 육지에 있는 모기보다 더 큰가요? 더 시꺼멓고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막 달려드나요? 아,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모기 달라 붙고 막 으이! 막 이러면서 애교 부리면서 모기가 안녕 막 이러면서 먹으면서 막 물고 얼마나 싫어요, 그죠? Thank goodness now we are over that because we are stepping towards autumn. 이제 드디어 이제 모기님들이 좀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But this summer, because it was extremely hot, I heard that there weren't enough mosquitoes. There weren't that many mosquitoes, in fact. 여러분들 좀 다른 여름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 여름 어땠어요? Did you guys encounter many mosquitoes still? 저는 평소 다른 여름보다는 모기가 조금 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모기조차도 힘들었던 거죠. 듣고 계신 모기 친구들 미안합니다. 당신들은 재앙이에요. 너무 싫어.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비행기 뜰때 걱정 세상 쓸데없습니다. So worrying while the plane is taking off, worrying about the plane taking off, that's kind of a useless worry. 저한테 하시는 소리군요. 저는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안위를 비는 것 같아요. 아, 착하게 살 테니까 오늘도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So actually, come to think of it, I don't exactly worry when the plane takes off. I just pray so that I can have some good life once I get off the plane. 그리고 185, 우리 전소미 모닝그룹어. 8살 전소미 모닝그룹어. 저한테 맨날 언니라 부르거든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썸머 언니. 광명 8살 전소미예요. 굿모닝이에요. 제주도에 다녀왔더니 가을이 되었네요. 제주도 사진 보내드리고요. 세상에서 쓸데없는 건 TV 같아요. 왜냐하면 TV는 성장기 아이들의 머리를 안 좋게 만드니까요. 전 책이 더 좋답니다. 썸머 언니 사랑해요. 그리고 신청곡 보내드려요. 리셋네 프리티걸 제발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 most useless thing in life is obviously TV because, you know, you don't get to think too much while watching TV, so it's not really good for the kids. So 전소미 actually prefers to read book. How awesome is that? You're a good kid. 책을 읽는 습관을 벌써부터 길들여졌군요. 그래요. 책이 훨씬 재밌어요. 이 책을 넘기면서 그 텍스트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How awesome is that? You don't even get to imagine about anything when you're watching TV. All you do is receive that information and just laugh. Ha ha! That's all you do when you're watching TV. So reading is like a special experience. A very special experience. 사진을 인생샷을 보내주셨네. 이거 썸머 언니 같았으면 바로 인별그램에 올렸어요. 네. 날씨도 정말 정말 쨍하고 되게 좋은 숙소 가셨네요. 우리 전소미 양.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또 휴가 다녀왔으니까 이제 그 시간으로 충전됐으니까 또 파이팅 넘치게 독서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독서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These days I'm trying to force myself to read because I start to feel very, very stupid while always watching those reels, short form videos.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예전에는 책을 좀 샀었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막책한장한장 넘겨보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I actually rented a book at a library in my neighborhood, and it actually helps because it forces you to read.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이 있으니까 억지로나마 좀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소미 양처럼 책을 더 좋아하지 않고 TV를 좀더 좋아하는 언니로서 요즘에는 좀 노력하고 있어요. 전소미 양처럼 되려고. 지켜봐 주시고요.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our 전수미 동생. 제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저 언니라고 부르는 전수미 동생께 바치는 Listen, Pretty Girl.

girl, 도대체 이 여자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오늘도 우리 부캐 출연자 게스트가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이 노래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very kindly, very nicely. And our guest will deliver them in their own unique style. So you have to listen very carefully and try to figure out the title of a song, okay? And send in your answer to guess the quiz question. So today, 미영 리, 이미영 씨, a lady who flew a time machine from the 90s,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today. 오늘은 좀 신기술, 타임머신을 타고 오신 90년대 이미영 씨가 그 서울 사투리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좀 타임머신 타고 오신 만큼 좀 환영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미영 씨가 과연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줄지 기대를 해주세요. So expect a very special song read by our 이미영. Guest. So let's have her in our studio. 이미영 씨. 22살 미영이에요. 전 억압받는 거 싫어요. 정해진 결혼도 싫고요. 자유롭게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고 싶어요. 기억해 주세요. 아뿔싸.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같으니 해가 중천이더라고요. 아침밥은 패스. 10분 더 자면 기분이 좋거든요. Take out 커피로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려요. 스토리 속 친구들은 다왜 잘나 보이는지 저 모르겠어요.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거든요. 우린 다 이어폰을 꽂은 좀비 같잖아요? 가끔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텐션업, 업 펌핑. 요즘 사람들은 가끔 말하더라고요. 힘을 좀 내어보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부석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를요, 제가 옆에서 불러드릴게요. 힘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파이팅 해야죠. 우리 모두 부자 되고요. 파이팅 할 거거든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우리 부석순이는요, 화이팅이 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도 해드릴게요. For your repetitive day, this is song that starts it off. I will sing it right beside you. We just gotta find the strength. What else can we do? 성문 종합영어 공부했거든요. We gotta keep fighting. Let's get rich, alright? Because we are gonna keep pushing forward. Don't give up, never give up. Fighting 해야죠. I'm out of breath. 이분 읽었는데 왜 제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Why am I out of breath, morning goobers? Okay, 임영 씨 감사드리고요. Now hop on your time machine and go back to the 90s or whatever. 여러분들, 목이, 제 목이 쉬었어요. 왜지? 왜지? 왜지? 제가 안 읽었는데? Can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이미영 씨?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막 부석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한번 잘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ere is a so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Let's go!

So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Puseok Soon of Seventeen featuring Lee Young Ji, A Fighting 해야지. So I guess that was the song that Lee Mi Young Ji was referring to when she read out the lyrics, everyone. Fighting 해야지가 정답이었는데요. 도대체 우리 얼마만큼의 모닝 그룹업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Let's find out how many of you got this answer correct. 3998, aka our lazy morning groover. 부석순의 fighting 해야지였습니다. 미영,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You're welcome. 제가 왜 you're welcome이라고 하죠? 미영 씨 가셨는데 이미. Back to the 90s. 예, 90년대로 이제 날아가셨습니다. 우리 93998 morning groover 조금 fighting 넘치시는 기분 드시나요? Because you talked about being lazy. So I hope this song motivated you just a little bit.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옛날 TV에서 보던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라고 제가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I tried.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듯 말듯 하면서 좀 아리송하게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오늘 또 TV 얘기하니까 우리 90년대에도 TV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이미영 씨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얼짱님 answered. 크크크크 서울 사투리라니. 크크 보이는 라디오에 90년대 필터 씌운 줄. 성문 종합영어에서 영어도 곧잘하는 이미영 씨. Yeah, I mean like if you heard from her lyrics, she actually read out the English lyrics too. She actually translated some part of the lyrics by herself, and she actually read them out in English. So she was pretty good. 역시 영어는 성문 종합영어. 이런 말을 모닝그룹에서 하게 될 줄이야. 6497 모닝그룹을 셋. 오늘도 이미영님의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것만 남고 정답은 늘 노래 듣고 맞추네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세요, 그룹원님들. What a lovely message. Such a soothing message for all of our morning groupers. 진짜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아직 한 주의 시작이지만 이 파이팅 하나로 한 주를 쭉 버티는 거죠. Right? We're going to be all energized this morning and maintain this energy for the entire week. 선셋 모닝 그룹어 까꿍 늦은 인사 대신에 파이팅 해야지. 썸머 누나 크크크. 썸머 누나 부캐 바닥나서 이젠 정말 할 거 없겠지? 이런 걱정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크크. 계속 나오네요 부캐가. 너무 좋아요. So what if Summer runs out of her alter egos? What happens then? This is some sort of a worry that are completely useless because it always comes out brand new. 그러니까요. 근데 걱정 좀 해주세요. 예, 솔직히.

뭐 얼마나 더 오래 가겠어요, 이게.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Yeah, some of your favorite characters might actually appear again for some time in the future. So don't get too upset about that. Or, in fact, get excited. Who knows?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뭐 크리스티나 뭐 등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세요. 임희영 씨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Will 임희영 씨 will be back for this segment,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opinions about it, let me know.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합격, 탈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없는지, 합격, 탈락 여부 또 문자로 보내주세요. 합격, 탈락. 좋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nd introduce you guys more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ves. 오늘 우리 토픽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낼 거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생각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we did talk about mosquitoes earlier in the show, and I did mention that we didn't get that many mosquitoes this year because maybe the weather was too hot. But then 박은혜 팀장님 shared me during a song break an article that the mosquitoes will start popping out from now on. And that just gave me the creeps.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더운 여름이 이제 갔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시즌이라는 그런 기사를 저한테 공유를 주시더라고요. 어우, 소름. 여러분들 모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쓸데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에요. 아무리 방탄 팬, 아미이지만 아프면 걱정이 되는 동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에라 모르겠다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크크. 요즘 영어 뮤지컬 주토피아 Try Everything 준비 중이라서 Zoo 노래로 시작합니다. Try Everything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we will play this song for you maybe in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our DJ Ba. 그러니까 4부까지 함께 달라는 이런 저희 박은혜 팀장님의 큰 그림입니다. 연예인 걱정 쓸데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들 걱정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부터 알뜰살뜰 챙기시는 게 좋겠죠. You know, before worrying about other people, take a good care of yourselves, right? Because you are always the top priority in your life. 서비 모닝그룹, 혹시 김미영 팀장님도 나오시나요? 아니요. 김미영 팀장님은 그 브루노 마스 트레저 노래에만 잠깐 등장하시고요. 아, 김미영 팀장님 등장하실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가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옥 가신 것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oobers.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 드세요? What pops up in your mind before, right before falling asleep? Because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song.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This is IOI with 갑자기.

0: on and off through the day after tomorrow. Daytime temperatures will gradually fall as the week goes on, bringing even cooler and more comfortable autumn weathe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2 degrees Celsius. And that is it for today's weather. So, what are some of the useless things in life?
1: 세상 좀 쓸데없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민준, 리나, 맘 모닝그룹업께서 저 요즘 IOI의 갑자기 노래 매일 듣고 있는데 아침부터 모닝그룹업에서 들으니 기분 좋아져요. 쓸데없는 걱정은요. 드라마 보면서 다음화 내용 걱정하는 거요. 혼자 작가 된다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So worrying about the next episode while watching a drama, you think that is kind of useless? Why? I think that's necessary. That's the whole fun part of watching a drama series, isn't it? You are immersed into the drama.
1: 뭔가 과몰입하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드라마 볼 때에는 그냥 다음 화 궁금하지도 않고 에이 오늘 거 다 봤다. 오늘 드라마 시작했다. 드라마 끝났다. 이러면서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화를 막 상상하면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유추까지 하면서 그 재미로 저는 보는데
0: That is why I always try to catch every single episode when the drama is being released every single week.
1: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본방사수하고 최신에 나온 것들 다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0: Because it's so much fun.
1: 그리고 이러다 또 작가 되고 이렇게 who knows what's gonna happen in your life.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 정도면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Ben Spiro says, There is no such thing as most useless object or intangible being. If you examine all perspectives, there is a raison d'être. I believe that's how you pronounce it in French. That means reason for being for everything. So you have requested a song. Let's listen to Rainbow Connection by Kermit the Frog.
1: I guess so. Yeah, I've been talking about mosquitoes, but in fact, mosquitoes are very, very important food chain.
0: Yeah, for fish, birds, frogs, and other animals. So yeah, some pieces, all species actually need mosquitoes, right?
1: Yeah, so you're absolutely correct. But this was all for fun. 약간 민망해지기는 하는데 그건 그래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준 리나맘 드라마 보면서 막 다음화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작가 되겠다고 하는데 진짜 작가가 될 수 있다면 그 걱정은 가치 있는 걱정인 거잖아요. 아 이렇게 알아서 또 결론을 내주시네.
0: You guys know how to wrap up the whole entire flow of this show. You guys are genius. But anyways,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Ben Spiro Morning Groover, Kermit the Frog, Rainbow Connection.

And that was Off My Face by Justin Bieber, dedicated to Happy Life Morning Groover, who sent in a message. 저는 부부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습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So yeah, obviously fighting with your husband or wife, it's the most unnecessary thing because it wastes your energy and your time. But we continue to do that. Why are we doing that all the time? 왜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그쵸? 왜 말을 그렇게 해? 뭐가 또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서 싸우고 감정 소모하고 또 그런 무음이 또 이어지고 그 기류 너무 싫어요.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세요. The message continues. 지난주 덧수궁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에 눈 호강하고 마트에서 전복이랑 오징어 사다가 버터, 전복구이, 내장볶음밥, 충무김밥 맛있게 해먹고 살찐 것 같아요. 가을 느낌 느끼고 싶어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Looks like you have had the best time ever. You have done

things that you like to do. You went to the museum, you went to the art stadium. 뭐 좋아하시는 거다 하셨네. 그쵸?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한 것들, 막 든든한 음식 잘 챙겨 드셨네요. 그쵸? 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든든하게 드시는 것도 때때로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만큼은 행복해야 되니까. 또 즐거운 주말 보내셨길 바라고요. 우리 마코 폴로 says 주말에 천상의 화원이라는 곰배령 갔다 왔어요. 야생화를 많이 보시고 또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라고 사진을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보내주셨습니다. So Marco Polo shared a picture, shared actually a couple of pictures. I can see some green colors and it looks really, really nice. Green is such a healing color indeed, right? Just by looking at the picture, if you actually go to that scenery, that would be a whole lot different. 이 초록색은 뭔가, 내 마음속에 좀 힐링과 휴식을 주는 색인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초록색 말이죠. 덕분에 또 사진 잘 봤고요. 우리 포포도 모닝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방금 두 음악 완전 처음 듣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모닝그룹은 진짜 선곡 맛집. So you like the songs that we play for you. I know, we get that a lot because that's because of 박원희 팀장님.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꽤나 자주 듣는 이야기이십니다. 선곡 너무 좋다고. 저 또한 우리 팀장님께서 선곡을 해주시니까 이 선곡에 되게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딱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신청곡, 그리고 또 같이 플레이리스트 채워주실 수 있죠. 언제든지 신청곡 환영이라고 우리 DJ 바께서 너그러운 DJ 바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청곡도 앞으로 많이 많이 채워주세요. 평양냉면 모닝그룹어 썸모닝입니다. 모그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여행 다녀오고 요즘 바빠서 아침 인사 제대로 못 드렸네요. That's okay. As long as you're enjoying your life, who cares, right? 뭐 인사 몇번안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평양냉면 즐거운 인생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길 바랍니다. 우리 켄 모닝그룹어 responded to our MG Q&A question. 제 생각에는요, 감정 낭비가 세상 쓸데없습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흘러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품는 후회,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앞당겨서 또 사서 하는 그 불안,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소모하는 자의식 과잉 등등요. 삶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고갈시켜주는 주범인 것 같아요. There is nothing as fertile as pouring your heart into things you cannot change with your own willpower. Things like regrets looking back at the past that has already flown by, anxiety bought in advance over a future that hasn't even arrived yet, and the excessive self-consciousness wasted on caring about what others think. I think these are the main culprits that drain our life's energy the fastest. Absolutely 10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겠죠. 삶이 좀 팍팍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둬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You always got to figure out. It always comes down to coming to conclusion,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can do at present, right now, at this moment.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막제 미래가 막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건 방송을 잘 하는 것뿐인 거죠. This is the only thing that I can do at present, right? 뭐 이거 말고 내가 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For my future, right now. That is me just hosting a radio show. 그래서 걱정에 밀려올 때 지금 할수 있는 거 호흡 한번 하시고 뭘할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really helps.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missed out on our show, for example, if you're on your business trip or traveling, you can always tune in back again by going on to our YouTube channels. 제가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 다시 보기 올리고 있거든요. TBS EFM 채널. 그리고 TBS EFM 모닝그룹 채널 이두 채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찾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t would mean a lot for our TBS because we are suffering from very, very difficult times these days. Don't forget about that because we are trying our best. So that would be lovely to get your support. Anyways,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Hope you guys can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on